咪已经睇到又感受到有啲 free 嘅嘢呢？其实呢，喺人生中啦，或者每一天啦，先唔好讲到咁凝重啦，只要我哋好好地呢去留意身边嘅事情，张开眼睛呢都会呢睇到，原来呢一啲呢喺呢一刻呢都系属于我哋嘅。咁最近芳芳呢就好似好多加拿大嘅朋友咁啦，鍾意去 road trip， 咁就睇到好靓嘅风景啦，我去咗 Victoria。